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, slum